0: 죽었을까봐 이거 너?
1: 오케이, 너 말랐나? 너 웃어, 거의.
0: 야, 저기 말랐나?
1: 오케이, 브라이언 또.
2: 오케이, 브라이언!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루키! 루키!
1: 루키, 릴리 루키, 루키.
2: 루키, 준다!
1: 이 뭐 있자?
0: 있자고?
1: 있자고,
0: 이. 있자고?
2: 뭐냐? 이 놈들이 무슨 뭐냐?
0: 아, 왜, 왜, 왜, 왜, 왜, 뭐, 어떻게 될 거니, 뭐, 이 뿌리면 될까?
2: 베이스로! 있자!
3: 사요 부리스 마린 마라이 아 사요세 사요사고 완두고 수동아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4: This newscast is brought to you by San Miguel Beer. Feel the pilang win sa San Miguel Beer. Join now.
5: Si Long Ranger Journey.

0: 우리 싸인가 봐이?
1: 어, 말 말.
2: 나는 많이 윈.
1: 아, 대놓고 민감한 거니요. 그 뭔가 못한 게 문제를 낳고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왔던 것들이 고프이 뛰니 들어봐와. 그 내가 나만은 나가와 안 갖고 뻔한다고. 그러면 아까 막사 되니 말 빠사이로 아까 선에 타보 니모.
0: 안 봐이? 아이고 기르도 보이. 네 바움 공아 왔던 니모 또 유아 네 바.
1: 막감핑 못이니야. 이리고 말리모 제니 가요 나고.
2: 이카우 사드윈. Amping permi.
1: Aku dah ranking dua tahun dengan ingun ini gitu. Hine-hine dengan nawa ang akong pananaw. Saul taman. Mama ni ang gihatag sa ginoon ako. Pilit ako dua tahun kay ako manikapalaran.